0: 문제 있어요. 그게 보니 왜 말하는 거냐.
1: 아니 야 떨어 러래라 보시라서 멀리 우타려
0: 하고
1: 아니 말라고 할지니
0: 뭐 어떻게 내려가요 우리 먼저 내려가